0: 코리아 2129 아태양 로아트레인 280.
1: 라이트헤딩 280 코리아 내 2129.
0: 코리아 2129 and contact Tokyo radar 120 Tsushima 2 good day.
1: 도쿄 레이더 120 Tsushima 2 코리아 내 2129 good day.
0: 10623 fly heading right 20 vector to final approach course. You're about 40 miles to land.
1: Fly heading 180 China Southern 623.
0: 10623 now descent maintain 7000.
1: Descent and maintain 7000 China Southern 623.
0: Cargrex Italia 9266, descent maintain 6000.
2: Descent maintain 6000, Cargrex Italia 9266.